0: 지뢰 소리가 울지 않더라고.
1: New Mexico, Charles Adam, Charles William D5, gotta wake you.